0: TV라디오쿠 못간 TV라디오쿠 못간 TV라디오쿠 이게 나무 거기 두세 이다 모양기 도이가 라디오쿠
1: 아유 에 그나빠 관련 덜클라이
0: 니니니 리아르봇 라디오쿠 아쿠칸 모든어린 라디오 어째
1: 아 라디오 째 뭔디게 라디오 빼 가량쿠노 이토 라디오 양쿠랑 아찌 이니 라디오 양 아찌 덩그린동
2: 96.9
0: 아찌야 라디오 아빠니
1: 이니 알코가 라디오 바이